매우리 칸키리베스 우린 그리토리 매우 이때 인터내셔널 데이 온 바이오 다이버시티 이때 나베 이부코 매우 워킹 데포 매우 워비 매우 워니 메인 가 토리 리키 데보트니 요마 이부기니 봉이 데레이터니 매우 이때 나베 데리리카 이오 워워 타가 워비 매우 노와 어 이포포토 요온 아라가 캄마쿠리 야페라 이부긴 로타킨 아론 나베 키리베스 도고르 메 이부코 나베 저 나베 아리 이포토 카토 부코 베루 이부기니 데포 아라니 카 하와케 요 이케나 타우로인 karape pe na ko yeto boto no ma tarong rongon ana wag de tau tega gidi bas ari yesen ko roi ni terai ka ko ko ru yon ka bo kinan no tar ruan teri tani meu tiero pa ena ti meto ibu kini meu roi meng roi meru dugin ori kira kin te gidi bas teri tani meu puni ngai yoin ka upaira na ra tapanin ni mo mei tari o on tiata ari erike bai yai oin kanara ni mera ara pai no ra ara kari kemani o morara

매우리 칸키리베스 우린 그리토리 매우 이때 인터내셔널 데이 온 바이오 다이버시티 저 나베 이부코 메르 워킹 데폰 메우 워비 메우 원이 메인 카 토리 리키 데보터니 요마 이부기니 봉인 데레이터니 메우 저 나베 데리리카 요 워워 타가 워비 마노 와 어 이포포토 요온 아라가 캄마쿠리 예페라 이부긴 도 타킨 아론 나베 키리베스 도고르 메 이부콘 나베 저 나베 아리 이포토 카테 부카 메루 이부긴 데폰 에라 이리카 가오케 요 이케나 타우로인 Karape pe na ko yeto boto no ma tarong rongon ana war di tau teka ni gribes ari esen koroi ni terai ka kokoru ion ka bokinan no taruan te ditani meu ti eropa ena tima to ibukini meu roin meng roin merudungin ori kira kin te gribes te ditani meu puni ngai yoin ka upaira na rata panin ni mua mei tari o on tiape ari erike be yai oin kanara

0: 그때 이만한 오라이언 나란 매화겐 여런데도 만다 이리게요. 루아이와드민에서야 보라이데와이소 나가리나 우다레 보내러 가요. 메오리 때는 매화게. 메오리 인기 우다레 보내요. 아, 네, 드스트랙이 나고 이메가 아이. 옛날에게 야 보감. 아, 내가 매 따다 이북인 겨라게 드 집이. 아, 아이오 드스트랙이 나고 임. 에워라 드 바나메간. 드스트랙이 강아이. 옛날에게 야 보감. 내가 매 따다 이북인 겨라게 드 집이. 이렇게 안?
1: 바라보라고
0: 나니까 안 계리세요. 바라보라고 나니까 안 계리세요. 이렇게 야 보감 메타가 메타다 이쁘긴 되어라 게드 집이 아예 맨 어비신 저 나라기 이나베레베레 게드 어비신 데 집이 나베레베레 게 어, 예, 이랑 이 산에 가나 꽝 받으러 와. 아, 고난 다 알아봐나 뱃남 가득이러 와, 메이깐네. 코나 떼티기로인 도나크메 아르과카테기로아야 어 이번 시 수월이기 때문에 사야 보라이데와이 수월랑이 비리비리랑한테 따이 게 연가와이는 보보데 따이 따이 따바라데이 모이나